조심 삶은 자기 판을 할 거니까. 우리 믿음의 시작, 일시적이죠, 고자잖아. 아마 믿는 사람이 고자잖아, 아니지. 그러다 보면 그 장기 선생님 안 지내니까. 두 사람 몸이 잘해. 얼마 지내 시간 지내니까. 장기 판 시간 지내니까. 나 술을 미시다 씻어서 시간 지내. 어머니, 이런 미끼리, 저 불에 말하는 미끼리, 어, 너? 아주 인자했습니다. 어머, 이 체리 슬라미. 그래서 다시 보세요. 아무런 하민 부대. 술발에 가서 안기자 하민 부대, 안기자 그랬다는 말을 말하는 부대. 아, 잠깐.